0: 하고 다 숨이 이게 이봐. 재단은
1: Nova FM. Daqui a pouco a música volta.
2: Nova. O WhatsApp da Nova FM 98454-1735. Nova FM informa.